0: 아시아 조갯.
1: 에, 에, 에, 하. 세굴라이, 세자라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이, 와